이러 아카소니 이타나걸디 불걸 마초사두바사 준저링 랑스나따리까라 우랑자 블레이바지 쿠미니 토르야무소 당사 프로그램 더 팡라이 룽나루 고항 와심 경랑로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라 모디 퍼 마네이 PM Economic Advisory Council wang member hing meeting nang tong thok ka tung ro de proju maso proju macho mungkang nang ahan ka yang ro kumoi nang India economic growth kaupa amai tegyang mo meeting nang prime minister nei economic